0: 시켜줬어. 그 비스티브 여백과 피겨스 만났어. 해보기.
1: Loire-Borg, je vous trafic switch 6-4, 6-4. In a defect on board, everything in good working condition.